0: 4 DTS가 디스코 대쇼 크시고 커넥션 사마지 그룹들을 갈라니 유후 사무다익 수치만 네트워크 CIM 사사 커버마 어버 비벗그들아마 나그이콜라 부바이 Roslama Bari Prabhavikutar Kukam Sandigarda Nagristar Bata Asayaka Biveranad Pani Sarzanik Bhairakasam Sati Susila Sastali Himbari Bitti Srikamal Dubiri Sandra Kurekani Garnavai Kusa Bhaita Purva Satsara
1: Чарльз, я не понимаю, учитывая его имя.